0: 다음에 오라. 손가락을 가나가나. 시안. 짜냥, 센터우. 사연이라 가나가나. 가나가나. 간. 처음에. 마이. 갈로나. 간. 포치키. 이제. 짜냥들 가나가나. 사유. 마이라. 리메타훈. 호트 스모 가나가나. 짜냥, 가나가. 바이.
1: Hampa kalau bosan-bosan tu, hantarlah mesej atau voice note hampa dekat WhatsApp kami 010-5080-957. Ada cerita nak dikongsikan? Boleh. Nanti kami bacakan untuk hampa. Jor FM, segalanya untukmu.